0: 跳舞的啊，就那么跳，不会，来来来，跟着节奏啊，对，就这样跳，跟着节奏，你这不挺会的吗？刚学的，哟，挺有天赋啊。
1: 哇，羊肉做的太好了，呵呵，生子，今天的羊肉让我们拉丁份吧，你说呢？
2: 给大家介绍一下，这是我男朋友，Papa Hut。
3: 약심스라, 약심스라.
4: 아, 약심.
5: 약심스스
6: 중화파.
5: 아, 약시 약시.
6: 라흐멜. 라흐멜.
5: 아, 심장 말라.